0: kāngla shabla chasā, anī sāngye shabla gīndyūn sīni. Tādi, kīp sūm yōngyā dī kāngri rāsla wā. Tā kīyōng kūsā yōndā kūndiñgī sāngye sāyāndī, pānāndā dī, lōbī chōlāngī tāma kūndiñ nā lōlā, sāmarī dūrbā sīni, dūrbā sāyāgā tīkṣī mēchē. Dī kārāsā kōsla wā yīnā, Same Givu, Sanjishim Dende, Gadashi, Langdog, Net, Dumbo, Luomebe, that Givu, Same Givu, the Dumabal Chumaris, Mitubi to the Chumari, Takwe to the Chumari, Tumbi to the Chumaris, Tumbi to Karaslona, Dawn of Chiku to get Pamper Sheve, Tuji Shambu, Ninji Shambulia, and in Yamlin Nani. Tell a Dene, the Dashendu to Yagi, any two jobs on Sawa. 저는 이따 돈 유럽을 싫어버리, 대단 대단 지다 사기를 잡아 디지털을 넘니, 아니 런줄이야, 아니 방도위원들 통화 줄지, 대네 방도위원들 이제 공에 공도 패야 타네, 타래 아니 샌드인데 타르시부 줄줄 아들 중벌이 있으니 어디 숨겨야 돼. 근데 이 유산에 상제 사 지대하기 경부서 연대 군대가 방도 저배 상제 뒤 최양수 나올 때네 중앙인 말이. 진제되다 산제티 아니 또 거기 진지지다 지도 지도를 신 아니 거야 산제로 진주산에 로벤네가 지금 요래 아니 로벤네가 그래야 아니 로벤킨 뉴스기 요래 아니 경고서 연대 근데 샤스면 네가리야 아니 산제 파발이야 밀르베킨 뉴스기 요래 그런 너네지 최다 최절 때네 두셔베 다 강사스님도 기부 저는 낭세기 로봇 밀로비니 다 템버치기 주는 것도 체인주자네 토마라 이니 처우 주고 지대는시 대창고 걸 대라대네 아니 토마 룽그 취해 걸 대두제 냥슬라니 아니 두제교리가 떡배 체기 아니 떡배 연대지 매기니 지 대목무슨도 타네 예시 줄게 인주자네 이니 랑균디지 가사 긴준을 겨울 와 도세네 이니 상제 취해 긴준신 주는 제외이나 도신다 정원인 말이에요. 어쨌든 인류 인물부터 산지체 김준신이 도순대기도 와. 도당으로 도시인 말이에요. 자, 도시.
1: In the verse of salutation of this text, the object of homage was identified as the Buddha, the Dharma and Sangha, the Buddha, the teachings and the spiritual community. So these are the three objects of refuge. And in Buddhism, they are known as the three jewels. The first is the Buddha, who is defined as a being who had attained total perfection of all realizations and knowledge, and also total elimination of all the defects and limitations and afflictions of mind and soul. So how do we understand such a fully enlightened being? How do we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 fully enlightened being? In this respect, it is helpful to reflect upon a verse written by the Indian master, Dignag, where he, in his text on Compendium on Valid Cognitions, he pays homage to the Buddha by pointing out that you who have become a valid being, so this the operative word, the key word here is the word becoming.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the fully enlightened Buddha, the teacher, was not an eternally enlightened being, but rather someone who has become a valid teacher, someone who has become a fully enlightened. So this word becoming has a very significant point, which is that the Buddhahood do not come about from no cause. Buddhahood comes about from causes, and also that it doesn't come about from causes that are completely discordant with the result. So in other words, that the causes are themselves not permanent, and enlightenment comes about from a cause, and that it also comes about from causes that are incommensurate with the results. And then Dignaga identifies what is that key cause for attaining Buddhahood? And here, cultivation of compassion, the universal compassion, the great compassion, is identified as the key factor, the key cause. So in the salutation to the Buddha made by Dignaga, he pays homage to the Buddha as someone who has become a valid teacher, a valid being, an authentic being, through the practice of, sustained practice of compassion. So what we see here is that the fully enlightened being had attained that state of enlightenment as a result of a sustained and prolonged practice of compassion, and also some of the other associated aspects of the path, such as the wisdom realizing emptiness and so on. So the key here is the realizations that the Buddha has attained, which is the true Dharma, and it is on the basis of the realization of the Dharma we define Sangha and the Buddha, because those who are still on the path and had attained the path of seeing and had gained direct insight into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they are the Sangha, true Sanghas. And once you proceed in this path and attain a total culmination of this realization, that is the state when you have attained Buddhahood. So it is on the basis of the Dharma that the other two jewels, the jewel of Sangha and the jewel of Buddha, are also defined. So this is how we need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ully enlightened Buddha,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e Dharma. In terms of chronology of a particular era, then there is a sequence between the three in terms of evolu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present Buddha, Buddha Shakyamuni, in terms of evolution of the teachings of that Buddha, first the Buddha Shakyamuni came as a Nirmanakaya, emanation Buddha, and then Buddha then taught the teachings. Initially, the teaching was at the level of scriptural texts. Therefore, you have the scriptures that were taught by the Buddha. And then, on the basis of the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his disciples engaged in the practice and cultivated the realizations of these scriptures, thus evolved the Dharma as realization. And then those who have gained realizations of the Arya stage, the path of seeing, those became the Sangha. So within the context of a single era, you can say the Buddha comes first, Dharma comes second, and then Sangha evolves third. Because of this, the order in which we go for refuge or pay homage to the three jewels is always Buddha, Dharma, and Sangha.
0: Sangha di chig member da dawa. Ani ne le da ngus buge da kaso da tawa chen di che yu zane, che di men da dawa. Ani che di chu shin yang su lenge ge, ani tawa gin dun di ne ya da dawa chen, ati li she yu bari. Da dun yang ni du nge le ngus buge da kyo da chen di che yu bari. Sa di li yin du che di kyo ngus sa yu.
1: So it's because of this we find in the text when referring to these three jewels, the Buddha, Dharma, and Sangha, often the metaphor of medicine is used. And so the Buddha is likened to a physician, and the Dharma, the teachings, is likened to the medicine, and the spiritual community, the Sangha, is compared to a sick nurse, and the one who helps and looks after the patient. So what we understand from this analogy is that it is in fact the Dharma, which is the true medicine, that directly counters the illness, the ailment, and it is the Buddha who prescribes the medicine of Dharma, and the one's colleagues, companions on the path they who are the Sangha members who act as support while you are going through this process of therapy. Therefore, often the three jewels are referred to as Buddha as the true teacher, Dharma as the revealed teaching, and Sangha as companions who support you in your practice.
0: 사다 체디 에네 에 최근조 근리도 쓰고 왔나 봐이나 아도 이게 담바시 나네 다 고베 담바다 람지 담바서야 돼 다 최근조 어머니 말해 에 다 고베 담바서야 돼 에 람지 담바 냥소 랑네 티 될 때네 다 싸도 탑 되네 지기 연대지 그래야 연대지 대나네 그 대회 연대지 다 매로 속어야지 냠비 끼에 떡이 매로 차대에 차대에 내려가 고생 쓰기하리 사단 고랑 그 뒤에 최근조 세대 아 다 디카드 싱고르 슬라베이나 딘 로단 칸드 슬라베이나 안더디 에 빵제디 머신 안에서 수군도고 지 랭유기 샹왕진 그 쿵부도보디 그 빵제 인바래 제디이네 안더디 에 빵제 또또르디 딘 루지기다 귤 다만 드루 다나지 다나 년령지 풍부도 차시하나 년령 그 풍부디 가서 우리 거기 레닌디 샹왕자라 아니 녀와보 풍부 쓰리아래 세상가 강기 샹왕도 넣어야지 레닌이부디 지수 예버티시도 풍부디 동해를 처리아래 와 풍부디 풍부디 예상이네 동해를 했으나 산지를 살아요 수풍용구래, 철학풍부용구래, 자주의 뒤에 풍부지 용대구래. 이나야, 그, 녀얼림 풍부스 돼야지, 레닌지 녀얼림, 레닌지 샹왕자도 여대네. 다, 델라야, 누지기 뚱해신 세대야, 디인바리. 자, 디네 임바 인두산에, 풍부디기 뚱해 용구여야지, 니, 디 싸워, 디 메로 써야지, 디 규, 다, 레닌이 우디 메로 써야지. 레슬럼나, 다 차와신바래. 다 델라야, 마하게 차와, 류지 차와, 이지 차와체 용구여야지, 니, 디 소소오디, 은응왕 용구여야지. 자, 디네 인두산에, 그놈이야, 나서 용구리, 이네, 뇽무챙기. 아니, 다, 그놈의 인두산에, 그 견샤 용구야. 자, 이네 인두산에, 싸워, 싸워, 이네, 뇽무를 토대기도 와. 뇽무스 럽디, 나시에베, 저, 리지인 말이야. 자, 다, 토스디, 뇽무라고 쏘고야. 다, 뇽무기 견기, 아니, 동해와디 용구리와 인두산에, 뇽무도라고 쏘고야. 동해디에 변화 수풍도부 가서 코에디에 변화 수풍도 가서 두딩이디에 변화 수풍도부 터져래 빵져래 이네 디 영향이 두디 또 이르자네 쉐베땡기 거기다 체질해도 와 그래서 타 산재의 체육이 람지 땜바 지냄도다 하다 산재의 체육이 빵져지 뽕당스야디 근데 시골에서 이나 싸워 싸워디 아니 빵져지 몽구 용비와디 이네 싸워 싸워디 시장도 두댕이지 시장비 나라 심 레버 챙에기 뇽모세야디 심 뇽모 챙에 심 무시오 챙에기 칠레 유딩이지 로치르 뇽모스리 하다 로 시바치리 뇽모스리 하래 와다 딘데로디 동네가 싸워 채용이 있으면 다 디 메로 써야디 그저 서울스럽나 맨센 메로 써야 요마리 샤우시신 메로 써야 요마리 지 룸보르 스페셰 라지 캄 고모르스리 끼에체 덕신스리 끼에는 요마로 써서 야 요마리 뇽모 메버스 세대한테 뇽모 코라다 견다 인생이지. 간단 겨와지 세니, 아니, 가서 우리 지슈디 슉슝 떠나지. 탑시 디 말해. 뺀다 가서 칠로기, 뺀다 디 사장도 잡아도 차시하나? 뺀다 장애 잡아, 메버 써오시나? 사회 잡아, 실신 뭐이나? 그 장애 잡아, 뇽모 누구야, 아래. 사회 잡아, 디 동해 용구도나? 아니, 자연적으로 야빠나 이런 사회적으로 차도요래. 그 뒤지 산도 민족 이발이. 나와도 뭐 못하고 멤버 누구나 멤버 내가 사실 나 영어로 나와는 멤버 차도요래. 그래봐. 자 뒤는 시체는 거나 저 생긴 난게 난 시에 지게 마술이야. 너번 정했지. 그다 동행 정했지. 꽤지 내가 써주나 큰 견다 가도가 큰 견대 시에지 누가 믿어봐. 그 겐데시바지 유아나 겐데시바지 세니 겐데시바디야 마기바디 기어 보내고도 빼야 돼 하는 인디 말을 써야 돼. 다 칠로 사장 소로 나와도 몇 소로지 견다 다 세미나로 견다 지야 요말 와. 다 세미 견다 가르서는 미국 지금에 남아 개 때는 진단 개 와치는 다 세미 개할림. 어디 데이터네 다 매우 속고야기 시베지 그리그리 여자가 대다 개 진단 개 와인 등에 시바 그리그리 여자 디디 다 자주다니 디시마체 다 데이터네 빼는 가서 계시되는 콩부변의 슈퍼셜 당고 주나 인식을 깨는데 잠바를 깨는데 봐 대기한다 아니 지금 이 밑이 콩에 고도 비기 있나 이 콩도 슈퍼셜 아직 빠지 욕을 하자 봐야 다 네게 가서 가서 누구야 아니면 펭귄이야 말해 자 다 네 콩들 밑에서 지금 잠바다고 시장을 깨면 있나 롤이하고 슈퍼셜 심어 있나 그 성이야 별로를 척이야 그 성 끼고 있구나 아니 자, 드림의 인도 잠바들 랑자리. 잠자들 랑자리. 드림이 든자리. 랑은 누구의 인도 다자리. 드림의 인도 다 간다디. 콩주 겐다. 콩주슬러니. 미부 전에 지다. 승려도 슬려 뭐 이거 강요로 뭐 지금 민네. 다 텔레야 지금 쓴 숨으로 이래라. 지금. 이모 인도 자네. 대 떵다디. 유텔레 민네. 지금 짜와. 유텔레 민네. 지금. 대화 중나 삼바 때 유태라베 집 가서 태바 중나 삼베 잠신들이 그때야 그니 가서 우리 따당 겨울에도 와 어디 상제일 식으로 나니 간다 생각난 게 겨울제니 겨울제니 이니 고야디 당도랑 디슈로 실시면 그도래 이니 먹어야디 그 갈래갈래 슈슈로 다시 그다음 데려도 와
1: so The question is, then what exactly is this Dharma jewel which defines the other two jewels, the Buddha and Sangha? What are its characteristics? How can we cultivate that within us? Here we have to understand, as I mentioned earlier, when we speak of the Dharma jewel in the context of Buddha, Dharma and Sangha, the true Dharma really refers to the true cessation, which is the third noble truth. And cessation here refers to the freedom that an individual gain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ntidotes against afflictive emotions and thoughts, those negative aspects of the mind. As a result of applying their corresponding antidotes, when one gains a kind of a freedom that ensures, that prevents their future arising, that is called the cessation. And those cessations can be of many different levels. And that is the true Dharma. And also the path that leads to that cessation is also the true Dharma. So the true Dharma here refers to the third noble truth, the truth of cessation, and the fourth noble truth, the truth of the path. Now the question is, if true Dharma refers to the cessation of the negative aspects of the mind, afflictions of thought and emotions,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process, or what is the procedure, or what is the mechanism of bringing about such cessation? How can one cultivate the antidotes? How does the antidote work in bringing about the cessation of these negative aspects of our mind? Here, one has to understand that in according to Buddhism, of course, our very existence as conditioned existence itself is understood to be characterized by suffering. It is referred to as, in fact, the pervasive suffering of conditioning.
0: Present existence.
1: Yes. Our present existence as a conditioned being is understood to be suffering. This is the third level of suffering, the suffering of pervasive conditioning. So, in this sense, yes, including our physical embodiment, our physical body is, in a sens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mething that needs to be ultimately gotten rid of, something that needs to be ultimately eliminated. But in Buddhism, when we speak of our very existence as suffering, we're not implying that the mere physical existence or mere bodily existence is suffering. For example,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even the Buddha Shakyamuni is seen as an embodied being. However, Buddha Shakyamuni is free of suffering. And also the arahats,

0: 태양.
1: 아니.
0: 아, 말하자면 디둑. 디둑이다. 가서 디둑 녀보. 아니 디둑이. 아니 그게다 죽지래 소보보. 그다 디둑 녀보. 진짜 진짜들. 아니 다 롱쳐보다. 지쳐보. 마세야지. 와. 단디 문제 자가 개발자 친한기 자가 개발자 다시 심취해 버려. 쟤네다 경험하신 능행이 아니 가서 우리 거기 무디 뭐야 몽구지 아니 륜디 겨워질리하고 사바둘 때 말이 다디 나만 들어 쟤네 치면 동행이 뭐 인도자네 풍불러 풍불 때문에 다시 하나 대한민국스 근데 이번 인도자네 아니 풍불이 된 셈에 다 시행을 하래 사단은 유한다 소울 시대한테 폐지를 닦기래 다 되게 덕지를 하다 그리고 치라도 치네 딱고도 지구도 끊을 채웠으니 타니아로 자네 마자네 가다 어디 지금 유험해 봐 땡두와 이러지 마 도스 내댕을지 회집으로 샤되게 하래 사들이 이 체주로 봐서 한다는 유인데 그 유험해 봐 딱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그게 지구 딱지는 얘기 체주로지 전입에게 상대해지 자, 딘딘딘딘다, 다, 즉시 얘기하래. 다, 상제배 시원하러, 딘딘딘딘다, 풍부를 전신다, 다, 위험하래, 시작하래. 나. 다, 딘딘, 니버디, 다, 풍부를 썼네. 아니, 다지, 다, 여과야지. 다, 풍부를 썼네. 아니, 다, 샤단들이야. 야, 라면을 먹고지, 응구야래. 지금 풍부가 저샤야, 손으로. 야, 나다, 또샤리리다, 남시지 풍부나네. 다, 샤야. 생시지 남시 써야지. 다, 다하게. 가수로 다 세야지 누구 누구 뭐뭐디 이 이진남씨 때문에 진식남씨 때문에 시작해야지 양가버리지 끝이 그냥 가서 생신이 시작하는 거든 이제 다 연구해야 돼 나다 로빌루루 이니 투모모임에다 시가 제외이나 아니 다 세야니 풍부 쌤네 샤바이나 아니 걔들 풍부 다 있는 걔들 지고 저를 유소하는 시체니 풍부 쌤네 다 샤바이나 아니 네 말해야 차 연구해야 돼 그냥 풍불이 된 샘에 다 하시네, 미리오 차이인 거야. 그래서 풍불 치르네, 다, 뭐, 된 샘에 다 하시나? 걔들 풍불 안 하시네, 풍불 스님이라고 소원을 지시하니, 대우천이야 말이. 풍불 샘에 다 하시네, 대우천이야 말이. 근데 이래서는, 편의시에, 가다시 뒤로 영업에 다 하디, 풍불을 떼네, 딱 써주시지. 근데 이래서 다 그 뭐지, 풍불 샘에, 다 그 릉신 스님도 다 그 뭐지, 싸우는 샤프야입니다. 자, 다른 심을 봤어야 하고, 코가 찌신 버릇이, 아다, 그, 풍부를 떼내, 딱 성심하다. 아니, 쉐, 풍부치드나, 간에, 그게, 다, 뭐, 니스쟁, 샤메 될지, 민간 다유성을 딱 써야지, 쉐이 하래. 자, 어떻게 되네? 딱, 아다, 랑에, 담에 봤어야, 다, 다, 그, 코알랜다, 담이, 코알랜다, 차라먹고 싶다.
2: So, when speaking about, this teaching on the no self and understanding of the selflessness. Here, we need to relate back to the teachings on the Four Noble Truths in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the Buddha gave. When the Buddha taught the Four Noble Truths, he taught them in terms of 16 characteristics of the Four Noble Truths, four in relation to each. An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noble truth, the suffering, are impermanence, unsatisfactoriness, and emptiness, and no self. So, and so all the different schools of Buddhism, all the followers of the Buddha, in one way or another, understand the key teaching of the Buddha to be embodied in this teaching on no self or anatman, no self or absence of selfhood. Of course, there are divergence of interpretations as to what that no self means. In fact,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philosophical thought in India, we see a very long tradition of analysis on this nature of selfhood, nature of the individual, nature of being. The fact that

0: So what we do in the Buddhist tradition is to look at all these different diversity of scriptures, all of them teaching emptiness, and then use our own understanding and reason to arrive at a much more deeper sort of convergent standpoint by using reasoning, critical reasoning. We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levels of subtlety i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and by using critical reasoning, then we make differentiations between the scriptures, some that can be taken literally at face value, some that requires further interpretation and cannot be taken as definitive and literal, and so on. So if that is so, then of course, when dealing with the world of conventional reality, the world of everyday diversity of conventional world, then we must accept that there is an area of commonality between Buddhist expla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nventional world and the scientific explanation of the nature of the conventional world, and where we find instances where there is an empirical evidence suggesting something to be the case, then since we are engaging in the common area of discourse and analysis, we must accept the validity of that empirical evidence.
1: 당연 산제비 중나라리아 나란즈 타데 라지 유젠로 타단 가란즈 다짐버르 지 딘디지 타네 야베 지 가서 우리 그게 유익 내주베 지드 다시 신이서다 다 지드 신이서 얼베 다 간다지 그게 더블 쳐야겠다 내주베 상물로 지 리베 내퇴하다 지금 뒤에 배지리안 가고 그러셔 자 딘디 인도산에 우리 슝네 통민주로 써야지 중세고주 써야지 신도고주 써야지 시행도 와 자자가 다 리치디 나도 리베다 쟤니 쟤피아 맹해시니고 저 드리면 인도산에 그런 냠수 용어 마도 리베시아 피아 맹해시기 대세시기 해버 저다 대세시고 디 대 냠수 용 맹해시 아니 그게 직수 미션에 세도 장구시행에 아니 진리기다 가서 그 신도 꼬도 집에 된디 땜베 슝레에 무시 무슈 겨여미 다 들려 봤지니 아니 들려 타네 아니 아 캐나 거야 리지 이런 거야 그래 자 다들 가서 숨버시기야 땡고 그래 그런 게 넘기는 게 그 시야들이 따로 사잖아 그러나 소소 집에 계시디 소소 내다 요 말로다 단디 지기 파맹 아리야 다 뛴체 다 내기브리스 다 러시아가 대 가서 숨버지 다 아리야 이시셔셔 너디가 다 지기셔 봐요 말이 밑은 봐요 민도 드리면 무슨에 다 들켜서야 나도 자아도 빠스스로 그도 또 저 밑은 저 무슨 생기 그걸 러시아 다 그걸 러시아 다 이제 개유 통권 러도스 다 터다 야 내가 통권 야 러도스 마시어 다 이제 제세 받으시 간단히 간단히 가사 숨바시기 나아야 다 떼네 로가지 다 고차되기도 와 그래서 뒤에 손들이 나 지금 그래서 시신 나와 리치 나라도 다다 근데 시신이 제패명이지 이래 그래서 가사 숨바시기 떼는 거야 가사 숨바시기 떼는 뒤에 가사를 다 전부 레시네 시기와 말해 그냥 가사를 믿고 철을 떼는 시네 是 돼야 돼 但 가사 다 전부 이거 주제도 시도 다 제패야 내 말해 뒤에 시신을 떼려야 그냥 디샤샤베
0: However, and this is not to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we accept that all facts of the world, all phenomena, can be understood simply by using our critical faculty at this as ordinary individuals.

가발실에 벌어진 늦은 것이 오시는 자, 가라지에도 아야 배사 세다가, 회제 바람이 그 마음에 소리 그대로 세파우시에 발전을 늦은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이제 대단한 대마로 좀 된 얘기가 다니마다 좀 된 얘기가 저도 말도 어떻게 돼 가지고 라조들 안 좋음 배에 대바라 나와 주면 되니 뭔가 계신 내 한지 좀 없는 선전도

ਹਵਾ ਸਿਰੇ ਫਿਰ ਜੁੰਦੇ ਚ ਵਸੀ ਵਸਦਾ ਖਰਾ ਜਦ ਆਇਆ ਬੈਠਾ ਥਿਆ ਥਾਗਾ ਤੇ ਜਬਰਾਂ ਦੇ ਮਾ ਮਾ ਸੋ ਬਦਲੇ ਸਿਆ ਪਾਵਸ ਨੇ ਪੰਜ ਬਦਲੇ ਜਬਰ ਸੀ ਸਮਾਤ ਬਦਲੇ ਕਿਨ ਜਨ ਮੰਨ ਚਾਹ ਦਾ ਇਹ ਤਾਂ ਬਦਲੇ ਜਨ ਜਬਰ ਮੀਆਂ ਨੇ ਜਬਰ ਕਿ ਜੀ ਤਾਂ ਕੋ ਮਤ ਜਬ ਮਰ ਮਨ ਕਰੋ ਮਾ ਨੀ ਜਾਨ ਲੋ ਜੋ ਜਨ ਮਤ ਜਬ ਮੈਂ ਜਦ ਬਦਲੇ ਜਬਰ ਮਰ ਤੋ ਮਤ ਬਦਲੇ ਜੀ ਸ਼ੁਰੂ ਕਰਦੇ ਜਨ ਦੇ ਮਾਰੋ ਤੋ ਜੇ ਦਾ ਸ਼ਾਲ ਬਦਲ ਚੋ ਬਲਸ ਨੇ ਜਨ ਮਨ ਨੀ ਇਹ ਜਨ ਬਸ ਨੀ ਜੀ ਸ਼ਾਲ ਬਦਲ ਜਨ ਦੇ ਨੀ ਇਹ ਜਨ ਕੇ ਜਨ ਬਸ ਨੀ ਜਨ ਸਾਦ ਜਨ ਮੈਂ ਕਿ ਜਬ ਦੇ ਸੇ ਜੇ ਮੈਂ ਸੁਣਿਓ ਮਨ ਰੋ ਤੇ ਚੋ ਜਨ ਸਾਦ ਨੀ ਦੇ ਸ਼ਾਮ ऐसे मतलब जमा जो चैन ने कोई हमारा साथ है चैन बांग में तो बचान बचे तो तो नहीं क्यों मापा उनको तुम ने कहा वादे तुम ने कहा नहीं तुम ने ये सब आगे बचान ने रहे मुख्य बचान जोड़ दे बोलो यहाँ देते तो तांग जा बारो जो को तीन ये तो आज ये तो आज नहीं तो मारो जो तेरे लांग दे लोग बचे तो पमाजी बारा तो तुझे तुम जान दे खाला वादे रोका मतलब तुम ने जल रही तुम ने देते जी जा बारो जमा बोलो संजय जी हम जो बचान बासा बाचे मारो मारो फैन दावे तो बचे नहीं बे फैन दावे जिन जा बे जो तुम्हारा संबाचे बोलो मारो तो बे तबाचे नहीं बे तो दे बानो ਮਚੰਦਿਆਂ ਦਾ ਲਈ ਸੋਚਦੇ ਜਿਹੜੇ ਮਾਤਾ ਜੀ ਮਾਨ ਬਦਲ ਸੰਗਿਆ ਜੀ ਜਿਸ ਤੋਂ ਬਾਅਦ ਸਮਝ ਮਾਨ ਮਾਨ ਆ ਪੈਂਦਾ ਬੇ ਤਾਂ ਮਚ ਨਹੀਂ ਬੇ ਬੰਦਾ ਇਹ ਸਾਬੇ ਜਿਸ ਤੋਂ ਬਾਅਦ ਸਮਝ ਮਾਨ ਮਾਨ ਆ ਪੈਂਦਾ ਬੇ ਤਾਂ ਮੈਂ ਪੈਂਦਾ ਸੋ ਅਜੇ ਸਾਬੇ ਜਿਸ ਤੋਂ ਬਾਅਦ ਸ
就这些方向的，把它做重点的，给大家把它重点的，给下头把它做的这个工作，这当天把它做重点的，给大家把它重点的，给下头把它做的这个工作，把它做的了，就准备再把它把训练的，你们再给时间去，什么时间都读一读吧，完了。我来就把我这些，就把我们做这些，把我们做这些，能满意，能把我们做这些，真的。那么就下面，就下面，那他们这些方面就是什么就做到吧。大把的，怎么就不管了嘛？每年看这边说这些，然后到他什么节才来吧？有时间这些，什么节吧？还有时间了，这把就把每天的生意把这些什么，主要看的就是把什么，那什么节，主要看的就是把什么，这些这些重要的，就是把下面下面这些，主要看什么节做这些，就搞出多东西。这个马上读些，你就是别的，就三八线，没在没接着，然后不中就什么，我跑来没得吧，这边这边找我，这边没得吧，这边这边找我，说来没得吧，这边这边找我，这些那那那那那，说来没得吧，这边这边找我，这些那些他妈的读些，跑来没得吧，这边，反正身边这边就是脑袋，这些那他妈就是什么，看没得吧，这边这边找，谁也说他妈接不没得了，我就猜错了嘛，没没接着。啊，就这些工作都把它吃着些，能给些送啊，那我你妈的就把那些那么老多，从年节节干的把这些那么大都看到了，我给瞧他们。啊，真的，真的，我也做到这工作，说就不能给谁送了，你们这些说话，总是那么说，那那也该怎么了就。一点就是把看了也没得吧，就没怎么的，送那么几封过呢。啊，那就天送完了，我没没就到最后提醒，我们都天说这么多，白天一下把到八成，你妈的就现在在今年嘛，那差不多多白天一下把到我们这个这些人，一下白天不就把这一下把。人家别听不懂说把钱，看我们送把人家听不懂说把嘛，这边都是说什么的，也是啊，来把那做了，这个这个工作了，就去什么都听不懂，把这什么都做，就这么都听不懂说吧，没吧，这什么就对了，当然提醒一下吧，那趁他妈没把到。这个都不到中间的了，这三年嘛，那就是中间的也忙不着急，怎么了？还没去，那么了就完就完了。中间看了他的单子，对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完，就完他就把这中间的，这个他把他就看缺的，就他妈个，那就看缺的，就忙不着急，那就他妈了，他没去了，多那么就完了。中间看了他的单子，对的，这个先把他了，让他把这些先把就完，就完他去拉什么，就完他去拉什么去，就这个么子去，啊，就忙不着急，那就他妈了。他没几月了，都那么就把就完了，总计上把三八千五出来了，他妈的，他妈，现在把他他妈的啊，总结了就就上把三八千五，那也上街几个男人给我借八万一，上街借了几百刀，借八万一，啊，就上街不么的，他妈的，你给我借一千块上街，不都他妈的几百刀了，他基本就上把三八千五，我这就啊，啊，就看到他就差不多的，这些把刀了，身边再把酒他妈你把酒啊，他呢，你这边钱多了，就等你听下边这一点，他就我身边这他妈的从来也不买，他没把借一千多都把酒了这一点钱。啊，就说就三八三八千五，咱大多都些就把他们的身边都些就把嘛也，身边都都一些把嘛也，说都一些把嘛也，他多都一些就把他们就被接了哇，对了吧？接了就什么三八千五，大家，说实话，都一些把他出来没把养这些没就对，就当年这些也没把他养，就我们就到第一节，他就把干的，就什么三八千五，说实话，都就那些第一三个都是什么就什么这样多，什么他说什么他说什么就接了，干的，说啥没把他。有些就那样，等于是大家都做钱把它赚钱，什么钱多就把它说什么都把干多，什么赚钱了，再接点钱来了，就把这什么小家老板说没得，什么也办没，什么接了，再远那再来，你上远就那么大的，谁打过来先把。
생각으로 세번 넘어지 저 넘어지는 거 방어라 전 저 많이 봐 넘어다 제 매제 중국 전향아 중대 얘기가 저도 말 저도 이제 가동도 아 저도 이제 넘어도 삼나 대신 삼에 강랑 매 방어도 받아 주지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되다 저도 看看 윤냐마 대신 삼에 줘 그때 강아 대냐마 대신 가도 말 중대 대라 저도 말 저 이제 그 중대 이제 다게 중대 대제 선도 되다 막 하는데 이제 삼에 강랑 매 방어도 받아 주지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되다 그냥 뭐 제발 나서 因为下边这边缺的看样嘛进来做的这些人下边缺的看样嘛把它做把它放进去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把它再
다시 마마나 분에 리지 마마나 리지 마마 대대시에 손에 봄마다 야도 대대대 손에 봄마 대에 대 봄바 마지 에베르데 대가 리지 대 손에 봄마 손에 봄마 어제 동도 때문에 이거 아주 리지 봄 리지 마 생각도 그런 좀 이제 이감 내리 매 전에 상황하라지 제대 좀 좀 막아 그냥 좀 나가서 나 세지 무슨 대화 좀 손에 전다 알아 제대야 다 말하거든아 제대는 손은 이제 좀 뭐지 뭔가 하면 받으면 받대로 이제 예나도
양아라도 사주와 간호주 연음란데 나세지 수제바 동전동전 배 사주와 되는 하다음에 다음에 집이 땡이 주 된도 주바 이나 수제 주는다데 냄바다 되는 냄바라 창와다 로바다 꾸지 맞다 수제 인도 연라 제방고사 아다는 냄바라 마사라바 담다 맞다 제 사주와 되나 담바 몰라 마도 와서 내가 되게 제가 보다 된다 저는 말 좀 나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ya da barzo batan da jisa be che de jisa be se de haje da ma de so na ma ba da me ba che ba ju ra ya ra ba che ma me che ka se nga ro du je de lo sung ga lo ya ta ma ni lo ma la che che ga do da che de ya de lo sung ga lo che ma ni do da de ta ma le da wa bo ba ga ba che ba ta de ba da ma lu ya do ma ba ga che no na do ne mi ba na ti ne che de la so na che ma da ra me ba do a me ba che do ka ne ge de ne le ba da ma la so lo do che ma da ba sa ra ga de ba do ba da ji ma ni ya ra ba che ga na de sa ni me je ba che so ma ba de de na ma la me ba ya sa ni me je ba ni do re ba so chi ga din tama chong ayang da bra chue sen jian na ma ye zong da tama bu zu ma ya da ma chue sen jian na ma ye zong ya li zhe bei song song ga da chue ya na na de le ma da jin ba da chang wa da lo gu zhe bei ba da sen shi da ge jian da ma da ma da zan ji zhe bei qian a jian xia bei zhe ne da ta ma jian ni sun yi ma ba da ma da ma yu wa sun nan ji ma ba da ma na sen ni ba da chu ma me ba da chen ni ba da chu ma ba da ju de sen jian da ta ma je na ye chang ju ta ba la mo ta ba ju ro de ji shi na na ye
내가 이제 잡아 저도 맞으면 이제 이제 나 손을 가다 내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먼저 막 하는 것도 다 이제 뭔가 봐 놓으면 두고 싶은 데야 이제 저거 저거 되지 나 아주 신경 너무 신경 너무 신경 너무 너도 아까 봐라 같이 이제 송제 아 이제 나 지금 어떤 맞아 너무 제가 잡아 여러 가지 막 하는 것도 이제 저도 맞는 다음에 맞죠 너무 다음에 뭐지 이 뭐가 되네 이제 잡아 여러 가지 맞아 산제 이제 말아 좀 하는 것도 산제 이제 이제 산 맞아 맞아 뭐지 좀 저도 지금 너도 같이 잡아 봐라 이제 제가 아니야 말아 줘 좀 내 뜻대로 내가 제시하면 사실 이장아 왔는데 내가 답을 하지 우리 제님은 도와주면 제시하면 할 장아님 막 제가 가봤는데 그때 제시하면 할 장아 왔는데 내가 답을 하지 진짜도 제시하면 하시는 제님은 아주 계속 왔는데 됐다라데 제시하면 하시라게 장아 왔는데 내가 답을 하지 제님은 도와주면 제시하면 하시는 장아님 말 제가 와 제가 됐다라데 제시하면 하시는 장아 왔는데 내가 답을 하지 진짜도 제시하면 하시는 장아님 말 제가 라데 이제바나 상게 장하고 좀 내가 다바라 조디 지금도 그걸 좀 많이 해봐 그런 거야 드니 하나 주고 자게 정말 드니 이제 감도 여지 드니 감도 다 마와 이냐 막 이제 더 드니 이제 달라데 지금 이제 감도 다 마와 드니 내가 다바라 드니 이제 감도 다 하나 신제 신여 막 삼바하 되게 신제 내가 두 셰브 지지 나 아주 드니 이제 신제 이제 저번 드니 이제 마와 드니 이제 배 숨배 드니 나 신제 이제 자와 드니 아주 이제 배 상제 내 저 대비 신제 매신 내 마음 배 신제 매신 아사라 저 나 신제 매신 보죠 아주 이제 감도 좀 드니 감도 이제 매신 내가 다 감도 이제 이번 임마시 들어서 너무 이제 말아 저거 봐 내가 다 말아 줘. 내가 다 말아 줘서 말아 줘. 내가 다 아 저기 대중 대대 지내리 말아 줘. 임마시 들어서 내가 엄마 마음 더 제대로 말아 줘. 내가 나 저거 대중 내 엄마 손나 보고 주나 손나 엄마 제 엄마 손나 엄마 제 뒤에 잡아야면서 라디오 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해도 저 내가 이제 잡아 다 와서 내가 아시다 보니까 내가 말아 줘. 지금 저 내가 이제 잡아 다 와면 이제 이제 듣는데 이제 주고 저 제가 이제 내가 저 엄마 집에 이제 잡아 그럼 내가 주고 저 제가 이제 주는데 이제 아 가다 말아 줘. 이제 내가 제가 잡아 이제 잡아 다 와서 내가 말아 줘. 이거 봐. 내가 말아 줘. 제가 이제 잡아 다 예다 보초 시베스 토토네 우마라 이제 브라주와 조다 아지야라 소마존 네가도 아조데다네 순제야 마야 순제 메바 야마 인도 지지 나로죠 순제 아마시 좀 제샤베 대인 순제 메바 소메지 아메 순제 아마시 좀 말아지 인도 좀 지지 메가나 마고도 좀 모도 마산제 요체가 인도 마나지 좀 말아서 순제 이제 아지 잡아 한나마 마고도 좀 모도 마산제 메주데 가니 마저 네가도 말아 조데 대인 지지 대야 조조 대인 고바나 생명할 부와지 지지 나로죠 조도 마시 좀 아니 하조에다 마시다 마시 했다와 아미와 조체 가니 메주데 나 좀 네가도 그라자나 바로 조데 지지 좀 이제 마음에 들어 나왔으면 제가 간다 예다 보초 시베스 토네 우마라 이제 브라주와 조다 아지야라 소마존 네가도 아조데다네 순제야 마야 순제 메바 야마 인도 지지 나로죠 순제 아마시 좀 제샤베 대인 순제 메바 소메지 아메스 제가 마시 좀 말아지 인도 좀 지지 메가나 마고도 좀 모도 마산제 열차 가는 거 말아지 좀 말아서 좀 전제 아지 잡아 한나마 마고도 좀 모도 마산제 메 주대 가는 거 말아지 내가도 말아줘 대대 좀 지지 대하 조조 전에 잠이 메베 신 메로 나라마 운주도 제다 와야 나 말아지 좀 니마